아바풍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루수르와 아비 아바바 빔빔 아사리 랍지 텔레핀 텔레핀 아바수아주원이나 마우상과주 마와베수 마와트럼펫수 Chai, praise the Lord. Hamburu, zikababa. Mumbram yenye uradiaye.